0: 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것 소반의 우리 박영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오늘 얼굴이 지난번보다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살찐 것 같죠?
0: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네. 우리나라 표현으로 뽀얘졌다고 그러니까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어. 집에도 그러고 우리하고 너무 많이 먹었더니
0: 그랬구나 잘하셨어요. 네. 그 혹시 지난번에 그 네. 집 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네. 되셨는지요?
1: 다 끝났습니다.
0: 아 네. 그랬구나. 네. 거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1: 네, 공기도 좋고 좋은데 네. 이번에 이제 아는 분이 거기 밑에 필란 농장 하시는 이제 나 언니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분이 자기 그 화장대하고 농갑하고
0: 야 우리나라 그 전통
1: 네 전통 그다음에 또 병풍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 멋있는 거예요. 근데 자개 농도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는 네. 너무 고급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걸 갖다 해놓으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 다음에 누가 스몰 웨딩 그 전통 한식 한국 그 전통 결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면은 와서 하시라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0: 그랬구나.
1: 네, 너무 멋있어요.
0: 또 뭐 사장님이야 따님도 다 평안하시고.
1: 네, 네, 다 잘 있습니다. 예.
0: 자, 저희 비비안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 소반 반찬이 예. 아주 열매까지나 돼서 얼마나 이쁘게 담아 나오는지 칭찬드려요 그랬는데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특히 한식은 네. 양식은 뭐 샐러드나 빵 정도가 반찬인데 그렇죠. 예. 한식은 사실 그 밥 먹기 전에. 네. 반찬이 사실 굉장히 매력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어떤 때는 반찬 다 먹고 반찬 더 달라고 해서 네. 밥 메인 나오면 배가 부른 적도 없잖아 있어요. 네. 자, 우리 소반이 이렇게 네. 반찬에다 정성을 들이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만의 필살기 뭐 네. 이런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철학이 있으신가요?
1: 근데 이제 반찬이 원래 6첩 옛날에 네,
0: 한국에 6가지 그러니까
1: 6가지 네. 6첩, 9첩, 뭐 네. 12첩 이렇게 네. 있었는데
0: 뭐 반상 그렇게 네, 얘기를 하겠죠.
1: 있었는데 네. 보통 왕이 12가지 네. 12첩 그랬다고. 반상을 주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들은 너무 제가 저한테는 소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내 속으로는 왕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야. 한다 그랬고 네. 12첩 반상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뭐 혼자 오시든지 조금 시키면은 또 뭐 예, 아홉 예. 개도 나가고 예, 뭐 적게 그렇죠. 나가고 그러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일하는 분들이 같이 하시니까. 아. 그래서 제가 색깔도 이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6시에 나가서 반찬 다 해놓고
0: 아침에요?
1: 네. 와. 다 해놓고 이제 치과 11시에 갔다가 조금 있다 여기 오니까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
0: 아, 야. 그러면 6시에 나가서 반찬 해놓으시면 도대체 눈은 몇 시에 뜨세요?
1: 오늘은 한 5시 좀 넘어서 해가지고. 근데 나이가 때네. 먹으니까 그렇게 잠이 없어져요. 빨리 깨요.
0: 근데 대다수 분들이 네. 저도 이제 노래교실 하면 주로 회원들이 이제 70대를 웃도는 네. 분들이 많으신데 네. 6시 반 되면 본인들끼리 카톡을 주고 받으세요.
1: 그럼요. 또 그 시간이면 네. 그리고 카톡 와요.
0: 네. 그리고 저녁에 네. 어떤 때 7시 반 8시에 연락하면 안 받으세요. 그 다음 날 되면 주무셨대요. 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일찍 깨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자,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그 유명한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상을 받고 나서 달려간 데가 바로 소반이었는데 네. 또 여러 그 유명 인사들이 갔는데 네. 자 그렇다면 그 요사이 그 이렇게 유명인들이 자주 오는 뭐 식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1: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맛은 첫째로 있어야 네네네. 되고 그다음에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다른 거는 그냥 사진 다 찍어요 오면 거의 그러니까 이쁘게 하려고 색깔 같은 것도 엄청 노력을 하는데
0: 그렇지, 그렇지.
1: 이제 그건 우리 딸이 엄청 신경 써요. 엄마 색깔이 이뻐야지. 그래서 네네네. 이제 제가 모든 야채도 색깔이 파란 거는 파랗게, 빨간 건 빨갛게 하고 이제 되게 그거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네네네. 해요. 근데 그것도 맛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멋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근데

0: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잖아요.
1: 그렇죠. 물론
0: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면은 가게 오면은 효소가 이렇게 와. 담겨져
1: 아,
0: 있는데
1: 저 이렇게 무슨 뭐 인삼주병 네. 같이 이렇게
0: 막 여러
1: 있더라고요.
0: 가지 그게 예, 한 몇십 병 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어제 그 데니엘 케이 킴인가 뭐 그런 영화 배우가 한국 사람인데 아.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대요.
1: 아 있어요. 아주 잘생긴 친구
0: 예,
1: 있어요.
0: 잘생긴
1: 정말
0: 친구.
1: 영화
0: 근데
1: 배우에.
0: 이제 우리 딸이 엄마 좀 양념게장 좀 먹고 싶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 해놓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어. 본 것 같아. 그래서
1: 예.
0: 유명한 영화 배우세요? 내가 이제 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유명하진 않고요. 그냥 영화 배우예요. 그러시더라고. 아. 이제 그래서 드시고 가셨는데 어제 막 되게 막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 한국 분들이 어. 유명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 네네네.
0: 그거 보고 왔대요. 그분이 뭐 네 가지 무슨 방송을 한대요. 무슨 넷플릭스도 하고 뭐도 네.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1: 한국에서는
0: 분인데.
1: 오래전서부터 네. 한국말도 곧잘 해요.
0: 네. 그러니까 한국말
1: 드라마도
0: 잘해요.
1: 나오고 네. 다니엘 헨이라고
0: 아, 다니엘 헨이 말고
1: 다니엘
0: 헨이 말고 무슨 데니엘 케이킴이라는 것 같아요.
1: 아, 케이킴이라고? 예, 예. 아, 그랬구나.
0: 그 사람도 되게 멋있어요.
1: 아,
0: 그래갖고 그분이
1: 사진 좀 이렇게 찍어놓으시죠 그랬어요.
0: 아, 그걸 생각도 못. 나는 그렇게 아이고.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못 찍었는데 그게 방송에 그제 나왔대요. 그래갖고 막 이제 그분들이 막 오시는데
1: 네.
0: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엄청 거기 그 자기 유튜브에 막 하루에 여섯 번이 들어온대요 소반이.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와 다른 식당만 갔는데 처음 와봤다고.
1: 아 그랬구나.
0: 그래서 드시고 또 토요일 날 또 가족 모임 있다고
1: 네네네.
0: 또 오신다고 예약해놓고 아. 가셨는데.
1: 네네.
0: 그 효소 담아놓은 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거기에 막 유튜브에 나오는데.
1: 네네네.
0: 그래서 뭐 내가 옛날에 그냥 담았는데 그게 그렇게 계속 이제 지금도 매실이 또 나와서 이번 주에는 그거 담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또 간장게장이 좀 새롭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운도 좋은 것 같아요.
1: 예, 사실 운이라는 게 예.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같이 예. 일찍 일어나셔서 마음으로 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예. 하다못해 식당 안에 색깔이라도 좀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예. 그 마음이 통해서 예. 그게 운으로 둔갑한 것뿐이에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여기 지금 우리 비비안님도 그릇도 예. 이쁘고 칼라도 좋고
0: 예.
1: 진짜 정성 가득에다가 청 담근 거 그거 얘기하냐고 이제 예. 그 식당 가보신 것 같아요.
0: 예.
1: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2부에서 항상 떠들어요.
0: 예.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예. 소반 식당인데
0: 예.
1: 다른 메뉴도 있지만 유난히 간장게장 또 말씀하신 갈비찜
0: 네.
1: 은대구조림 이것만이 또 우리 소반에서 가질 수 있는 매력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음식하고 다르게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1: 그렇죠.
0: 신선할 것 같잖아요. 음식이
1: 네네네네.
0: 계속 만드니까
1: 그렇죠. 예, 예.
0: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모든 재료 막 한약 제도 넣고
1: 네네.
0: 갈비찜에도 한약재
1: 지난번에도 뭐 여러 개 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0: 예, 들어가고
1: 네.
0: 은대구도 뭐 처음에는 무만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 떡도 넣어주고
1: 네.
0: 단호박도 넣고 감자도 넣고 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막 먹는 재미
1: 네.
0: 그리고 가격이 옛날에는 비싼 가격이었는데 지금 몇 년째 안 오르니까 맛있게 먹고 너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거예요.
1: 아, 예,
0: 그러니까
1: 예.
0: 손님들이 다 들어와서 그래요.
1: 그렇죠.
0: 너무 가격이 싸다 좀 올려라 그러는데 우리 딸이 절대 남편하고 반대하고 요즘 힘들 때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다른 식당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우리
1: 그렇죠.
0: 식당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근데
1: 아.
0: 또 너무 맛있어.
1: 아.
0: 양도 많아.
1: 사실 뭐 간장게장은 예. 우리가 흔히 뭐 밥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그냥 그거 하나만 있어도
0: 예.
1: 두 공기는 뚝딱한다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런가 하면 뭐 추천 메뉴가 뭐 오징어 또 낙지볶음인데 저는 기억에 칼치구이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0: 예,
1: 것
0: 맛있어요,
1: 같아요.
0: 예 맛있어요 구이도. 고등어 구이도 진짜 맛있고
1: 네.
0: 갈 저기 조기구이도 맛있고.
1: 이게 예. 구이가 잘 되면요. 예. 일단 껍데기가 노릇노릇해요. 예,
0: 노릇하면서 바삭.
1: 바삭해요. 예. 아 이거 배고프다.
0: 예. 근데 저도 생선을 구웠는데 저는 그렇게 그 생선 구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 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잘하면 속은 촉촉하면서 막 겉은 바삭하면서 맛있는데 제가 하면은 막 너무 어떨 때는 오래 구워가지고 뻣뻣해지고 그래서 네네네. 아 이게 쉬운 게 없구나 모든 음식이.
1: 자 사실 뭐 간장게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한국인만이 즐기는 음식인데 네. 요사이는 그 외국 사람들까지 그 이 간장게장 맛을 네. 알아가지고 뚜껑에 밥도 비벼 먹고 예. 그런데 예. 뭐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 식재료서부터 본인이 직접 선정하시고 야채까지 하나하나 네. 다듬으시고
0: 마켓하고
1: 중요한데. 예. 제가 한국 유튜브도 가끔 보면 그 좀 유명한 셰프 하시는 분들이 재료 구입서부터 발로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그렇다면 대표님도 이 좋은 일단 좋은 재료가 있어야 네. 기본이 좋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직접 다 구입하십니까?
0: 그렇죠. 제가 그 딜리버리 하는 거는 있어요.
1: 아, 예, 예,
0: 많아 여러 군데. 예, 예, 근데 예, 예. 야채 같은 거는 그때 세일도 물론 하지만 내가 신선도를 봐야 되니까 제가 꼭 마켓을 갑니다. 목금토일이 세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목요일 날 가서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예, 예, 쓸 거 사고 예. 또 일요일 날 가서 이제 월요일 되면 또 비싸지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가서 또 그 며칠 쓸 걸 사고 네네. 그래서 야채는 제가 직접 갑니다.
1: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소반식당은 올림픽하고 놀턴 코너에 아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네. 만일에 예약을 원하시면 323-936-9106 323-936-9106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지난번에 들으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40여 년 벌써 요식업에 종사를 네. 하시고 우리 대표님도 10여 년 하시고 네. 이제는 따님까지 온 가족이 네.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좀 안 될 때는 뭐 덜 벌면 되죠. 우리 가족끼리 하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예. 가슴에 남았거든요. 예. 사실 보통 그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철학학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저도 참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오래 이렇게 끌어오시다가 뭐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좀 즐겁고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젠가요? 이제 하시다가
0: 거의 항상
1: 항상 네. 네. 그러시구나.
0: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 손님들 네. 오실 때 보면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네. 거의 항상인 것 같아요. 네.
1: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대표님은 여행을 가셔서도 맛있는 네. 거 먹으려고 간다고.
0: 네, 저는 구경보다는 네. 먹는 거로. 근데 우리 딸도 그래. 우리 막내딸 지금 식당에서 일한 애도 어느 날은 어디 있어? 그러면 옛날에 같이 식당에서 일 안 할 때. 어디 어느 주에 가고 있대 비행기 타고
1: 그래요?
0: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거기 식당이 네. 맛있는 게 있대요. 걔는 뭐 브라질도 갔다 오고 예, 예, 스위스도 예. 갔다 오고 걔도 거의 음식 먹으러 가는.
1: 와 예. 어쩜 그렇게 유전자가
0: 노르웨이인가 어디인가 거기도 거기까지도 갔다 가고 그러면은 뭐 그럼 거기에는 뭐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여행도 야, 가지만 여행보다는 대단하시네. 먹는 거 보러 근데. 저도 여행 가면 막 돌아다니는 거는 별로 안 하고 딱 쟁여놓고 호텔에서 여행 가자면 무슨 여행 먹어야지 그러고 좋은 데 먹으러 다녀요.
1: 아니 그럼 우리 대표님은 우리 사장님하고 어떻게 뭐 근교에 바람 쐬러는 안 다니세요 좀?
0: 왜 가죠? 우리 남편은 네. 진짜 돈을 절약하고 잘 아껴요.
1: 예, 예, 예.
0: 진짜 돈 잘 안 쓰는 편인데 네. 딱 제일 좋아하는 게 카지노예요.
1: 아 근데 네. 사실 카지노라는 게 네.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카지노 그러면 좀 에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6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주최해가지고 네. 서른도시 콘서트하고 네. 지난번엔 조항조시 초청해서 했어요.
0: 아,
1: 그 카지노 리조트에서 네. 그러니까 가서 쇼도 보시고 네. 오래간만에 가족들이나 네. 지인들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네. 뭐 카지노마다 식당들이 또 다 있잖아요. 네. 겹겹이
0: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1: 예,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근교에 그 한국 연예인들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0: 네, 거의 다 카지노에서 하죠.
1: 저도 2015년도 당시에는 그 네. 폐창가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0: 제가 그때 갔죠. 박상민 씨 할 때.
1: 아, 박상민 씨도 오셨어요.
0: 네. 어머니 그때 오셔서 어머니 노래 마침 오셔가지고. 부르시고. 제가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 네. 그때 박상민 씨가 하는 거가 정말 제일 손꼽히는 공연이에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근데 그때, 여기서 또 방송국에서 만나 뵙네.
1: 그러니까 제가 한참 공연할 때인데
0: 너무 멋있었어요.
1: 그때 사실 왜 그랬는가니 제가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효도잔치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이제 저희 라디오 서울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머님이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오셨는데 마침 연결이 됐길래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공연한다고 해서 구경으로 오셨다가
0: 제일 앞에 앉아서 계시다가
1: 상민 씨가 저하고 이제 친한 동생이에요. 후배인데 어머니 좀 올라와 봐요. 이래서 사실 즉흥으로 된 거예요.
0: 아, 그러셨어요. 원래 이렇게 하기 아니고.
1: 그래서 뭐 이렇게 무대복도 안 입으시고.
0: 아니, 너무 이쁘게 오셨는데.
1: 이따가 그냥 올라가셔서 그냥 노래 한 두 곡 하신 거예요.
0: 어머님이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렇게 몸매가 이쁘실 수가
1: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니트 딱 입고 오셨는데
1: 니트 좋아하시죠.
0: 너무 이쁘시더라고. 근데 또 나중에 한 40년 전인가 봐요 거의. 근데 그럼요. 또 거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때도 그렇게 이쁘시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0: 그럼요.
1: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그때는 정말 우리 젊었어요.
1: 제가 행사를 다니거나 이벤트를 가서 사회를 볼 때 꼭 처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혹시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시면 몇 년 전에가 좋았죠 그리워하시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0: 맞아요.
1: 오늘 지나서 몇 년 후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가 그때가 되니까 오늘 마음껏 즐기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려요.
0: 우리 남편이 이틀 전에 우리 남편은 양력 생일부터 생일이 돌아오면 양력 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력 생일까지 한 달을 넘게 생일을 세요.
1: 그래서
0: 전번에 분명히 한 달 전에 생일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되게 30, 40년 전에 친한 친구가 여기서 살다가 한국을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절을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스님을 제가 친하게 돼가지고 스님이 이제 이분이 한국에서 왔으니까 면허증이 없다고 못 온다고 그래서 스님 두 분하고 같이 운전을 하고 이제 오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내 친구는 나하고 룸메이트 8년 반 나 혼자 살 때 하던 친구가 또 연락이 됐어요. 근데 바로 스님 집 옆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또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옆집으로 스님한테 가라. 그리고 같이 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오시다가 저기 한 분 더 모시고 가도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한 5마일, 10마일 사는데 신부님이 계시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그 신부님하고 되게 친하시대요.
1: 네네네.
0: 모시고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오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날이 자기 생일인 거예요. 음력 생일. 그러니까 자기는 계획이 지금 그동안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그날 카지노를 가야 되는데 손님들이 온대니까
1: 그러니까.
0: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1: 그래서
0: 음식을 좀 해줘. 근데 하지도 않고 막 삐죽삐죽거리고 그래서 내가 그럼 고등어만 두 마리 꽂아. 내가 야채는 이분은 야채 드시 저기 스님은 야채 드셔야 되고 내 친구도 야채 좋아하니까 먹으라 그러고 또 신부님은 술도 하신다는데 뭐를 준비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를 간단하게 했어요. 식당에 가서 먹을까 그러다 간단히 했는데 이제 다 모이게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 만났잖아요.
1: 그렇죠.
0: 그 30, 40년 전에 그 제일 친한 친구 스님 맨날 우리 집 와서 그 친구들하고 수영도 하고 놀고 또 내가 혼자 살 때 그렇게 우리 같은 친한 친구 그 친구는 또 베벌릴스의 니몬 마커스 거기 백화점에서 화장품 담당이었어요. 그 친구도 거기서 탑 세일스 1등으로 막 뽑히고 상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도 다운타운에서 그때 정말 잘 나갈 때 근데 두 프로가 아무것도 하는 취미도 없고 둘이서 김치찌개 한 냄비 해가지고 2, 3일 먹으면서 집에 있다가 일 갔다가 오고 이렇게만 살았어요. 그런데 한 8년 반 만에 두 번인가 식당 나가서 먹었었어요. 그러고 집에만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좋은 친구를 만나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재밌게 노는데 나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주님 이야기하고 아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 같으면 스님이면은 무슨 뭐 주님의 축복이에요 뭐 부처님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어쩜 그렇게 다들 아무 반박이 없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나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등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 유명한 분들이 오셨으면 그 사람들 말을 내가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데 왜 내 말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너무 후회되고 또 가시고 나니까 여기까지 멀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는데 네. 그 너무 용순하게 대접을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막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다 전화해서 네. 미안하다 다음에 진짜 정식으로 오시면 내가 잘해드리겠다 막 하고 네. 또 그분들은 너무 잘 먹었다 막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였어 네. 내가 여보 그럼 당신은 먼저 나는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호텔을 이틀을 예약을 해놨어요 아, 카지노에다가 예, 예. 그랬는데 그분이 못 가시네. 그냥 가셨는데 아, 스님들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예, 예, 예. 그래서 당신은 호텔도 돼 있으니까 예, 당신이 예. 먼저 가. 네, 네. 그럼 나는 이분들하고 재밌게 놀고 갈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먼저 가게 됐어요.
1: 오, 그랬구나. 네.
0: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재밌게 놀고 또 신부님이 그 밑에 집 사놓은 거 네, 네. 수리하는 거 가서 보고 너무 재밌게 놀고 이제 헤어지고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카지노로. 그랬더니 이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고 나도 좀 놀고 나는 좀 읽고 이제 예, 예.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예, 예, 예, 예. 음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하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자고 있대요. 집에서. 그래서 호텔에서 안 잤어요. 호텔에서 조금 잤대. 네. 그랬는데 이제 내려왔대. 그래서 잃었어요? 땄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땄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땄어요? 그랬더니 다 잃었대요. 가지고 가는 걸. 근데 돈이 좀 남아서 한 번에게 딱 됐는데 그게 한 40배 나오는 거였대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게 된 예, 거예요. 예, 예, 예, 예. 근데 너무 운이 좋게 그게 한 시간 동안에 보통 한 시간 동안에 한 번이나 나올 동 말 동 하는데 한 시간 동안에 뭐 40배 주는 게 뭐 7번 나오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24배인가 26배 뭐, 예, 주는 게 있대요. 예, 예, 예, 그게 예. 또 막 6번 7번 나왔대요. 그래갖고 그 본전을 다 찾고
1: 아이고, 잘하셨네.
0: 돈을 또 따가지고 좀 온 거예요. 천불을 땄대요.
1: 그 용돈 좀 주셨어요?
0: 네, 그래 뭐 딱 반을 줘요.
1: 아이고 예 잘하셨네.
0: 천불 땄어. 그래서 반 줄게. 그래서
1: 네네.
0: 근데 그래, 알아서 고마워 그랬는데 그 저기가 그 나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 그래서 여보 그 천불이 딴다는 딴 거 나를 반을 주는 게 천불이야. 그냥 반 500불이야. 500불이라는 거야. 아 더 줘 그랬는데 그 동네 이제 나 친한 그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제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편이 오는데 전화를 갑자기 있다가 전화를 하는데 혀 짧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예. 내가 어머 우리 갑자기 그렇게 애교를 부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쓰러졌는데 15일 동안 뇌사 상태로 병원에 아이고, 있었대요.
1: 예, 예.
0: 근데 그게 그 보통 15일 있다가 깨어나면 반신불수가 되든지 병신이 되는 네, 건데 네, 네, 네.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 없이 걸어 나오니까 의사가 너무 놀래더래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게 무슨 혈전이 뭔가가 하나 돌아다니는데 그게 어디에 붙을지는 모른다 그러더래요.
1: 그랬구나.
0: 근데 그게 혀에 붙은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0: 그래갖고
1: 그렇구나.
0: 조금만 피곤하거나 네, 힘들면 네, 네. 혀 짧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애교스러운 거예요.
1: 오히려 전화위복이
0: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 이게 200만 불 나도 나 우리 남편한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빠 그러면서 그러다가 옥수수도 옥수수가 안 나오고 억수주 그러고 자리 쩝쩝 벚꽃이 뻗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나도 우리 남편이 지금 운전하고 힘들게 일하고 운전하고 오고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대요. 오빠 어디야 그러면서 제가
1: 예, 예.
0: 막 혀 짧은 소리 했더니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1: 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참 여러분도 오늘 한번 혀 짧은 소리 한번 해보세요.
0: 그래서 네. 오늘도 내가 우리 남편 왔길래 오빠 나 500불 말고 짬불 낫죠? 그리고 벼셔 소리를 했더니 우스워 죽겠어. 너무 좋아하더만은 그래도 그거는 안 된대. 반밖에 안 돼서 내가 그랬구나. 좀 애교가 더 부족했구나.
1: 네.
0: 좀 더 짧게 할 걸. 그러고
1: 그러셨구나.
0: 이제 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은 그랬어요. 여보 네. 스님 목사님 신부님 세 분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1: 네, 네, 네.
0: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 근데 네, 네. 이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1: 네.
0: 당신이 만약에 그날 음식을 정말 정성껏 대접했으면
1: 네.
0: 아마 만불은 땄을 거야. 근데 당신이 안 해줬잖아. 네. 한 가지밖에 안 해줬잖아. 네, 그래서 네, 네, 네. 아마 천불밖에 안 딴 것 같아.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서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려. 그랬어요.
1: 네. 네. 자 감사하고 그렇게 네. 중요한 질겠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소반입니다. 아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식당 우리 박영희 대표님이야. 우리 남자 대표님 또 따님이 가족이 모여서 아주 어떤 음식을 꾸미는 그런 소중한 곳 소반입니다.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전화번호 323-936-9106 323-936-9106.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0: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러 오세요.
1: 네, 네. 네.
0: 마더스 데이 이번에 다들 잘 행복하게 네. 잘 지내시고.
1: 아무쪼록 네. 건강하셔야 돼요.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0: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곳이 없네.
11: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최희준의 노래입니다. 여자가 더 좋아.

만져주고 싫다고 투덜대지만 여자가 무엇인지 그렇게 좋은 건지 사랑 없인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돈만 있다고 으시

0: 네, 아이고 여자가 더 좋아. 우리 최희준 씨의 아주 숨겨진 명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65년도 노래니까 60년밖에 안 된 노래입니다. 60년 전 노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7: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6: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7: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6: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비비아님 우승하에 비가 일부 마지막 곡 선택했습니다. 세인트님, 아이고 아저씨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 불금입니다. 거기는 불금이겠네. 잘 지내요.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3: 이제 걱정 그만.
4: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5: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6: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7: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8: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9: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홈쇼핑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스틱 1개월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1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4: 우메캔.
1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3: 감사한다면,
14: 사랑한다면
13: 역시 우메캔.
1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어? 싶어요.
15: 888-941-3311 우메캔.
1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다
1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돌아왔습니다. 아싸, 순철님 버퍼링이 끝나셨다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세인트님, 한국은 오늘 어버이날 맞습니다. 딸내미가 저녁에 맛있는 식사하자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참 그 우리 세인트님 딸 그 딸이 그 두 사람 있어요. 딸기 아빠인데 저하고 똑같은데 큰 딸은 민정이고 둘째 딸은 민경입니다. 근데 민정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아, 이 친구가 이제 크게 자라서 아주 숙녀가 돼서 한 2, 3년 전에 미국에 와서 제가 같이 얼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딸이 많이 크긴 했지만요.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가져 아저씨. 비비안님, 가장 행복하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최희준님 노래 나왔는데 마침 그때 나와서 잘 들으셨다고. 자, 여러분 뭐 그 우리 시니어분들도 운동이라는 거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 뛰고 달리고 이런 거는 별로 그 좋지 않다고 합니다. 급하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 없이 빠르게 APT라는 것을 만들다고 하네요. 마치 급하게 요리하느라고 음식을 대충 만든 거하고 같은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고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강도 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천천히 걷는 것이 따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좋고 피로가 덜 쌓여서 더 오래 운동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뭐 스트레칭, 근력 운동, 작은 아령을 갖고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저강도 운동의 효과가 마치 우리가 저축을 매일 조금씩 하는 거하고 효과가 같다고 합니다. 당장은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아마 변화가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도 많이 안정되고 체중 관리도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진다는 얘기니까 하시는 분들도 아주 이 저강도 운동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 정보들 역시 여러분 제가 매일 알려드리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90.com을 방문하시면 얼마든지 접하실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시니어 생활에 들어가셔서 국내외 뉴스가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보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비타민 같은 우리 라디오 서울 1650.com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이 시간에는요 첫 순서로 제가 준비한 것이 어제였습니다. 이제 무명전설이라는 그 프로가 10명인지 결승 진출만 남겨놓고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드디어 마감을 합니다. 과연 초대 무명전설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결정이 되는데 물론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한별이라는 가수, 성리라는 가수, 또 하루라는 가수 세 사람 중에 다크호스로 지금 이루네라는 가수가 지금 뒤를 바짝 쫓고 있고 그렇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어제였죠. 결승 1차전에서는 이 10명의 가수들이 작곡가들의 자기 노래 신곡을 받는 신곡 미션이 있었어요. 이제 평생 처음으로 자기 노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몇 곡 소개해드리면서 2부 시작할까 합니다. 역시 2부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들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감하는 그런 순서 가지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는요 아주 춤을 멋지게 춘 우리 성리 씨가 불렀습니다. 오늘 이 밤 성리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노래 좀 히트칠 것 같나요? 저는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이 노래 워낙 사실 이렇게 노래로만 들어서 그렇지 화면을 보면 아주 성리라는 가수의 그 춤, 추임새가 대단합니다. 자, SS님, 처음 뵙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예전에 너무 좋아하던 별밤지기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친근한 제 진행이 뭉클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찬사네요. 바쁜 직장 생활에 라디오를 들을 일이 점점 잊혀졌는데 오래간만에 별밤지기 신청곡 주셨고 추억에 잠겨보고 싶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맡아 진행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어떤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해야 지금 우리 SS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추억에 잠길 수 있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슴 밑바닥에 사실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꽁꽁 보따리처럼 감고 숨겨 놓았던 그런 감정들, 그런 추억들 어떻게 하면 하나씩 꺼내서 여러분을 좀 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내가 이쁜 기억들,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가슴 한켠에 꼭 눌러서 묻혀있다라는 거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는 게 또 그런 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 나누는 음악들이 여러분이 어쩌면 잊고 있었던 그런 추억들, 소중한 기억들을 좀 소환해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SS님같이 또 우리 비비안님같이 그 이하 모든 저희 채창에 들어오시는 분들 또 귀로 들으시는 어저께 제가 또 그 이렇게 귀로 항상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과 못 들으면 돌려듣기 들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뿌듯합니다. 자, 우리 SS님께서 잊혀져간 그런 추억들을 꺼내오는 그런 노래 신청하셨는데 일단 이 노래 먼저 듣고 제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꾸.
1: 네, 아이고 참 이 노래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SS님 덕분에. 비비아님, 이문세 노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거리들이 마구 떠오르네요. 너무 아름답다고. 예, 그리운 건 그리운 대로, 지나간 건 지나가는 대로. 참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이영훈이란 사람의 그 어떤 감성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세인트님도 이문세 옛사랑 최고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순철님, 그 조용필의 들꽃 신청하셨는데 지금 이쪽 그 윌셔 쪽이 그렇게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음원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좀 아직 인터넷이 원활히 돌아오질 않아서 제가 돌아온 대로 바로 들꽃 들려드리도록 하고, 아까 무명전설 계속 조금 연결해 보면 여러분 그 장한별이라고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가수,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제가 강력하게 우승권에 도전하는 가수로 알고 있는 장한별 씨도 새 노래를 받아서 자기 노래가 생겼습니다. 근데 느낌에 임영웅 씨 느낌이 나요. 그대는 나의 별이요.

네, 어떠셨어요? 참, 이 장한별 씨의 신곡인데 이 노래도 역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세곡 정도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한곡 마지막 곡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시비남의 막둥이 이룬혜 씨, 요새 아주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노래 역시 그 분홍색 의상에다가 분홍색 양말을 뽐내는 그런 뭐랄까 그런 느낌의 아주 멋진 공연을 해줬는데 제목이 젊어 좋겠다예요. 그래서 왜 젊어 좋겠다라는 곡을 택했냐고 그랬더니 10명 출연자 중에서 자기가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무대 뒤에서 얘기할 때 아이고 니들은 젊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했다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노래를 택한 이유인데 글쎄요 옥경이 분위기인데 이 노래 인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아 이거 노래 재밌다고 비비안님. 그렇습니다. 최연 씨랑 태진아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 요즘 최고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데 그 이유가 본인이 노래를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목소리가 다 이렇게 허스키 보이스로 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노래 연습을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SS님 오랜만에 여유롭게 즐겨보는 옛 추억의 시간들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너무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방송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잠시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라고 우리 순철님이 그러셨네요.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한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1등 회사 사모건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용필 들꽃.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아보면 어떨까요?

네, 조용필의 들꽃. 우리 비비아님 느낌이 다르네요. 한쪽만 감았었는데 이번에 한번 두 쪽 다 감아보시죠. 본인의 신청곡입니다. 박인이 세워라.

네, 새는 뜨고 댓글 달아요. 다시 가봐요. 두 눈 감사드려요. 가끔 눈을 이렇게 감고 부르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방법이 아닌가 싶고, 눈을 감으면 괜히 그 노래로 빠져들는, 제가 오늘 방송 처음 시작에 오프닝에서 마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법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분위기 조금 이어갈게요. 어제 제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우리 TK님의 신청곡을 놓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노래인데, 이 노래도 역시 눈을 계속 감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들어보시면 와 하실 거예요.

0: 네, 아이고 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만한 노래가 없는가 싶어서 마침 또 어제로 기억됩니다. 우리 TK님의 신청곡인데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들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드디어 5월 9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라디오 서울과 K힐링 역대급 공개 방송.
6: K힐링이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2: 팝업 할인 매장 정리. 일생에 딱 한 번의 마지막 세일.
6: 눈과 뇌, 당뇨 케어부터 명품 선삼까지 전 품목 최대 70% 파격 세일.
2: 거기다 오블의 행복 코너까지 몽땅 풉니다.
6: OTC 카드와 EBT도 당연히 오케이.
2: 100불 이상 구매 시 천연 원서 팔찌까지.
6: 부모님 건강 선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올림픽 갤러리아 2층 화장품집 옆 K힐링.
6: 5월 9일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8: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8: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9: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아, 오늘은 신성의 음성으로 달달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로라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달라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차 안에 계시면 운전 조심하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잘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상가족 만난 것 같다고, 정이 들여버렸다고, 고맙고 눈물 나고 하신다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함이 묻어나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오늘도 추억의 노래 잘 듣고 간다고. 아저씨, 아, 좋은 금요일 돼요. 아, 무용이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정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임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찰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4: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나대현의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듬뿍듬뿍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 함께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잠시 추억에 젖어서 돌아오는 시간.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자, 목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오후 좀 기운 차리시고 내일은 어쨌든 간에 불금입니다. 불금. 한번 또 흔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덕분에 푸짐한 방송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마침 또 로라님이 시간 잘 맞추셔서 우리 좀 소풍 같은 인생 살아봐야 되겠죠.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로라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 군인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4: 트럼프 행정부가 UCLA 의과대학의 입학 전형의 인종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위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UCLA 의대가 지난 3년간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입학 사정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민권국은 UCLA가 2023년 연방대법원의 하버드 판결 이후에도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직접 고려하는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UCLA 의대 지도부가 환자가 같은 인종의 의사에게 치료받을 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논리를 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흑인 및 라틴계 합격자들의 평균 의대 입학 시험 점수와 학점이 백인과 아시아계 합격자들보다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UCLA 의대의 입학 절차가 실력과 우수성보다 인종적 구성비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UC 시스템과 대학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입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과 불합격한 백인 지원자가 지난 1월 UCLA 의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트럼프 행정부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48시간 이내에 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양국이 1페이지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니 이랑이 보도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 백악관 인사들은 이란 지도부의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입장을 종합한 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백악관에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소셜미디어에 무역과 관세 등 여러 주제를 논의했고 회담은 아주 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추가 논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며 필요하면 몇 달 내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정치적으로 극과 극인 두 지도자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브라질산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우파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탄압받고 있다며 이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우소나루를 꺾고 당선된 룰